남의 나와야 알았어. 내 아싸에도 안도 나와 살려니.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냐 아빠, 미

아바붐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아비 아바붐 빔빔 아싸리 랍디 텔레피 텔레피 아바수아주 원이나 마우상고수 마와베수 마와트럼펫수 Chai, praise the Lord. Come, Muru, sing, Ababa. Mumram, yen, yen, radia, yen.

마, 마, 마, 마. 아, 쓰라니, 우여, 쓰라니. 아, 야, 나, 사, 자. 이, 나, 미, 어, 들어. 아, 야, 나, 사, 자. 우여, 쓰라니. 아, 유, 미, 나, 메, 세, 우여, 쓰라니. 제, 세, 리, 야, 마, 푸, 여, 쓰라니. 번, 야, 왜, 냐, 니, 바, 타, 타, 비, 콰. 바, 파, 니, 와, 후, 이, 엔, 워, 보, 이. 누, 어, 세, 세, 우, 니, 페, 비, 에, 니. 왜, 여, 쓰라니.